0: 빨리 전련. 무슨?
1: 엄마 엄마 철철철.
0: 락마 헬리 페리. 어차피 그 비라를 줬어. 저거라
2: 빨리 전련.
0: 저거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시 개발고.
1: 오이 이 사건 또 왔었나?
3: 안보.
2: 개.
1: 언더 볼이 라이빈이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자.
1: 삽지게 아우드나스.